0: 어르신! 여기서 범카시면 안 됩니다.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1: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
0: 빨리 가십시오. 야. 이제 그 군사금지 구역으로 됐거나 오시면 안 됩니다.
2: 야. 가자, 우리.
1: 여기 풀이 좋아서 소가 잘 먹는다. 우리 많이 배 가자. 어?
3: 네, 아빠이. 어. 아빠이, 여기 사람 있어요.

0: 어르신,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1: 아니, 여기 물이 좋아. 소가 잘 못 써. 안에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갈래가 그래요.
0: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 강의근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
1: 알았어, 알았어. 안에 요 불만 챙겼어. 바로 가겠어, 야.
0: 빨리 가십시오. 야.

0: 빨리 수리했을게나.
1: 아니 수리했습니다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 너무 위험하오.
0: 잔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 나한테 생각 다 했네.
1: 야야야 알았어.
0: 자네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
2: 여보!

0: 몹시 허약하구나. 12시면 상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살려낼 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나.
1: 아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아빠,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0: 내 친구와 약초, 그리고 달게도 인삼을 가져왔다. 여보, 얼른 가서 삼계탕을 끓여.
1: 네, 삼계탕 끓여올게요.
0: 상처 깨끗이 하고 약초를 발라보자. 그리고 삼계탕을 먹여보자. 탕을 삼킬 술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게다.
1: 제가 구급 가방 가져왔습니다. 먼저 선처부터 소독해 줍니다.
2: 南辰，昨天晚上我做了一个噩梦，我梦见你受了很重的伤，鲜血流了一地，我一下从梦中惊醒，再也无法入眠。人们常说梦是反的，我真希望如此。 现在我只能默默的许愿，期待着你平安归来，还像以前一样，是那个健健康康、高高兴兴、阳光灿烂的青年军人。
3: 文干事，高主任，
2: 在干啥子呢？高主任，您坐。
4: 文干事，我来啊是有一个任务要交给你。什么任务？你也晓得，我们的战线已经推进到了豫江北岸，敌我双方在江两岸暂时陷入了焦灼状态，所以啊，对敌宣传广播目前就不再是敌工科工作的重点了。再加上这一次 豫江桥的战斗，我们的部队俘获了不少美军的俘虏，这么多的俘虏，那可是不少情报啊！这些情报，他就需要有人去进行收集和甄别。你啊，英文好，上一次协助侦察科，你的那个表现，那可是非常的出色啊！哈哈，司里现在特别需要 像你这样的人才，所以决定调你去我们司后方的临时俘虏营，去那里工作。
3: 听从领导安排，那我什么时候启程？
4: 越快越好。今天晚上会有车押送下一批战俘过去，你呀，赶紧收拾收拾，一起出发。好。
2: 文干事，还有一件事，我想跟你说呀。
3: 您说。
2: 梁辰的事，你一定也听说了吧？这小子一向是福大命大，你呀，不用太过为他担心了。有消息，我会马上通知你。啊，
3: 谢谢高主任。
2: 我走了。

0: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1: 다음에 난다는 건 좋은 일이야. 네 할머니 죽어서 와서 좀 이따 먹여봐라.
0: 아바이, 언제쯤이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1: 글쎄. 그러나 이 젊은이 원체질이 좋아서 꼭 깨어날 거다. 아, 됐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날이 어두우면
2: 저 괴뢰군들이
1: 마구 총질한다. 내일 다시 올 때 먹을 것들이랑 같이 다 주마.

0: 대장님! 감찰조에서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1: 그래? 무슨 상황이야?
0: 몇 며칠 마을 주민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강인근을 오가고 있답니다.
1: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알아냈어?
0: 입을 꼭 닫고 있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와서 신문 내랍니까?
1: 아니야, 필요 없어. 그들 입에서 저게 정찰병을 찾으러 갔다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겠어. 그냥 차게 놔둬. 그 지역 수비부대에게 연락해서 뭔 안고에 있는지 알아봐.
0: 예, 알겠습니다.

0: 나는 제 작품 여기 따라오는 가수.
1: 특히 누가 있다고요?
0: 아니요, 옷을입는데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이대로 너무 위험하. 무슨 상관이야? 살펴봐야겠어. 당신이 계속 앞으로 가. 나 남아서 살피다가 이내 따라가겠어.

0: 여보당신은왜앞에있어
1: 괴로운들이우리를따르고있어이대로가면안돼
0: 그럼이제어떡하
1: 당신은이거메고있다가우리가저놈들을따돌리면 그때가서옥수리한테빨리피신하라고알려줘자남자군들이필경사수제갈거야
0: 그럼당신은그러다놈들잡히면어떡하고요
1: 그건내가알아서할테니까빨리숨어다시저숲속에숨어빨리
0: 안에여보
1: 야
0: 꼭조심하시라고요

0: 아직도 음식과 약초 냄새 나는 걸 보면 너는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너는 이제 3시간이 안 되고 중증자도 있어. 머리는 못 가. 반경 10km 안에 사사지 수색해.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추격해. 그리고 사변에 연락해. 강림군 부대들에게 약간 순찰을 강화하라고 요청해. 절대 놈들이 강을 건너게 해서 안 돼.
1: 예, 알겠습니다.
2: 거기 세 명 이리 와봐.

0: 소란 피우기네
1: 대장님 여기 섰습니다
2: 지나간 지
0: 얼마 안 돼서 세 명이고 우리 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조던 놈들이 여기로 빠져나간 거야 주모
3: 불타국을 달아 기선 투격해

밤에 배는 건강과 멀지 않은 것에 좋았습니다. 제가 봤는데 순사대는 시부는 하무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떠나고 3분도에 랑동진은 데리고 내려갑시다. 빠르고 지키면 간호합니다.

0: 순아, 빨리 배에 타. 명동진에 데리고 갑시오. 순자대가 곧 돌아옵니다. 제가 적을 유인할 테니 명동진에 데리고 가십시오.
1: 너 혼자서? 안 돼! 안 돼!
0: 아메, 빨리 가.
1: 빨리 배에 타!

0: 대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저 역시 사단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한텐 북으로 진격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미국도 반드시 저희를 지지할 겁니다.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저 따위 굴욕적인 정전협정서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간 나중에 반드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고맙소. 맞는 말이야. 단독북진 조국 통일.
2: 단독북진 조국 통일.
1: 이어서 우리 사단에 새로 부임한 장참장이 각 부대 작전 배치를 지시한다.
3: 지피지기 백전불태. 먼저 첫 부대대 임무를 내리겠다. 백대대장. 사단 작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속히 우리가 이어받을 지역에 적군의 군사 배치 상황과 동향을 알아오게.
4: 네, 알겠습니다.

0: 眼看着和平就要来临，连双方争议最大的交换俘虏问题都签了协议，就差停战协议了。这个李承晚不甘心失败，又怕美国主子抛弃他，违规扣押了人民军27000人的俘虏，包括50个志愿军，口口声声要单独打下去。美国人可以纵容他。 我们不惯他这个毛病。为了和平能够持久可靠的实现，党中央、毛主席和致思决定暂缓签订停战协议，让我们好好教训教训这个不自量力的家伙，让李伟军知道不守规矩要付出什么代价。
1: 对，彻底打服李承晚，
0: 和平是打出来的。同志们。 这个李承晚，这底气从哪儿来啊？他觉得美国人帮他训练组建了一支50000-60000的军队，装备完善接近了美军水平，这就了不起了。可我们的人员也在增加，装备也在改善，可以说我们部队现在的火力绝不输给所谓的联合国军队。 过去在没有坦克、飞机、大炮的时候，我们就打败过他们。现在我们有了大炮，有了卡秋莎，有了足够的炮弹，还教训不了这个李伟军吗？当然，在某些方面，我们还比敌人弱，比如空军的直接支援，我们还没有。毛主席说，战略上要藐视敌人。 战术上要重视敌人，所以我们要做好充分的准备，一定要打胜这一仗，用胜利迎接和平的到来。
2: 怎么进来也不报告啊？
3: 上了军校，这规矩还不会前了。
4: 你可回来了！大家先饶我一会儿，我先跟师长报告。报告
5: 师长，我从石家庄高级部校毕业了。这是我的毕业证，还有个人鉴定。
3: 成绩优异，表现出色。好啊，各科都是优秀啊。
6: 师长。
3: 这侦察科有陈副科长，梁晨回来就来我们团吧，我们团的团长可一直缺位呢。
7: 刘政委啊，你这是要给我当政委啊？
3: 啊？
7: 怎么梁晨的工作安排你都敢定？这两年我不也是又当爹又当妈，师长政委一把抓呀？
3: 嗯。
7: 怎么没有团长，没有信心带领一团打胜仗了？
3: 师长，看您说的，没有团长，我们照样打胜仗完成任务。 但我想着跟梁晨搭档，您可以把我们一团的任务加码嘛。哎，
7: 老刘，你这是公然和我们司令部抢人啊！
8: 我可不敢啊！
3: 好了好了，言归正传啊。哎，你回去坐吧。
7: 是。
3: 关于梁晨同志的工作安排，师里会专门开会研究，报给上级党委决定。
8: 현재 놈들의 군사 배치 상황과 동향을 속히 조절하는 사단장님의 명령이 있었다. 어른이들 부른 건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다.
9: 그럼 저희 이제 공격 들어갑니까? 대통령님께서 대가 불문하고 단독으로 북진해 남북 통일시키자는 말씀입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10: 뭐 하면 될 거 있다고? 대통령? 대통령도 미군의 말 들어야 돼. 미군이 그만두겠다는데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있겠어?
9: 아니. 그럼 저희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정찰한 겁니까?
10: 니들은 내 어뢰 부하들이니까 있는 대로 말해줄게. 대신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
11: 저희는 첩보대대 대원들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2: 맞습니다. 대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대장님이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8: 내 판단대로라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분명 중국과 북한에 몇 분을 살 거다. 그럼
10: 보복성 공격을 해오겠지. 봐봐. 조선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노출된 건 우리 군 진지야. 만약에 놈들이 공격한다면 제일 유리한 목표는 바로 우리다.
1: 대장님께서 형세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려들을 사단장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10: 지금 선보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단도적으로 부진해서 전역을 동일할 생각이 뜰또 있는데 나보고 거기에 참을 기여한지라고? 미쳤어?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너희들이 대규모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믿게 하면 사전에 대비해서 너희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미군의 지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휴전 전에 허무하게 주는 거 피할 수 있어.
9: 배치하십시오. 저희 모두 대장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8: 최근에 조구에 있는 여우서대와 연락한 적 있어?
9: 그게 그들이 통신기가 고장났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있는 정찰 조말로는 그들이 활동이 빈번해 놈들이 피해를 꽤 입었나 봅니다.
10: 그래? 일단 여우서대와 연락을 취하도록 해. 그 다음 괜찮은 놈을 차출해서 통신기를 보내 전차 이문을 완수하자고.
8: 지금 놈들의 방어선이 엄밀해서 침투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10: 그러니 미국군에게 공수작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2: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각 단위에 돌아가서 认真 준비. 一定要 严格保密. 不能让敌人提前感知到我们的计划. 참모장, 高主任, 还有梁晨, 保卫科的赵科长, 侦察科的陈副科长, 留下, 其他人散会.
3: 是.
4: 坐来过来坐等会儿我们再说梁晨同志的工作安排赵科长哎那群匪徒包括那个胡支队的侦查情况怎么样了我们根据胡支队犯案的时间和地点然后逐一排查确认 再将这些时间和地点呢综合在一起分析初步的判断出胡支队活动的中心位置应该是在黄岩洞一带本来是想组织通讯分队的电台利用交叉定位的方式来确定胡支队的巢穴但是不知道为什么这最近他们的电台突然不工作了难道是他们发现了我们的搜索活动故意停止了工作我看不下我们政治部的同志在一起分析 认为是敌人的电台出了故障因为副支队在近期并没有减少破坏活动的频次所以我建议啊师部排部队组织大规模的搜捕彻底剿灭这些匪徒不行黄岩洞一带啊地形复杂村落较多而且这帮匪徒都是当地人对地形很熟悉
5: 关系盘根错节平时又都是

0: 아니야. 우선 한 명만 보내고 여우소대와 연락된 게 확인된 다음에 그때 통신기를 들고 내려간다.
1: 네.
0: 아 그리고 여우소대가 요즘 무슨 작전 있어?
1: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땐 놈들이 방송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0: 방송국? 큰 전투를 앞뒀을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1: 그 말씀은?
0: 놈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 먼저 출발한 대화한테 여우소대와 만나면 첩보대 전차의 작전을 협조하는 것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0: 가봐.

0: 아 그래 세장님은 안에 계셔
1: 아직도 못 고쳤어?
2: 네 정폭기가 타버렸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1: 부품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부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
2: 적군의 통신기에 있을 겁니다
1: 적군의 통신기라면 다 사령부에 있을 건데 거긴 수비 심해 너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해?
3: 상대함님 저 돌아왔습니다 방송국 상황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1: 얘기해봐
3: 인원은 총 5명이고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7시면 주둔지에서 방송국으로 출발하고 8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한 10시쯤에 방송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주둔지로 돌아갑니다 방송국의 위치는 전방 3호 주둔지 뒤에 100m 내는 갱도 안에 있고 2명이 밤낮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 여기 주둔지에서 방송까지 얼마나 멀어?
3: 네 여기 한 5km 정도이고 중도에 매복하기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사님, 이쪽은 주둥 뒤로 도망길이고 이쪽은 방송으로 도망길입니다.
1: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주둔지를 공격해 죄를 끌어 우린 방송국으로 간다.
0: 네.

위하여 남조선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성모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꿈을 다시 한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0: 거기서
1: 손 들어 총 내려
2: 지팡이도 내려놔
1: 너 여기 왜 왔어?
3: 너네 여우소대 대원들이지?
1: 딴말 말고 말해 너 누구야?
3: 나 흡표사단 첩보대대 서소우이다 너네랑 연락하러 왔다 당대장님이 계시지 만나게 해달라
1: 정대장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신분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
3: 증명서류가 있다
1: 보여줘봐 무슨 힘으로 받고 여기 왔는지 얘기해 그리고 우린 왜 찾아온 거야?
3: 그건 장 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 직접 드리겠다
1: 너 다리 왜 다쳤어?
3: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다가 다쳤다
1: 낙하산? 몇 명 내려갔어?
0: 나 혼자다 연락이 닿으면 사람들을 몇 명 더 보내서 통신기도 가지고 올 거다
1: 통신기는 금방 소리도 할 거야
3: 그럼 잘 됐네 통신기를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새 연락 채널 호출번호 그리고 암호 내가 알려주겠다 너네 비밀 동굴이 있지 않아?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2: 대장님
4: 이분은 우리 장대장이시다 도대체 여기 와 갔는지 말해봐
5: 얘가 장대장이야 말해봐
3: 아이고 장대장님이시구나 드디어 뵙네요 제가 꼭 전해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1: 멈춰 순털아 가방 안에 있는 물건 내가 꺼내겠다

0: 누가 이거를 꺼내라 했어? 어?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뭐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
1: 어,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
0: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별판 내는데.
1: 아버지,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
0: 아이고,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
1: 아니,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만 던져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0: 걱정 마라.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 여긴 위 아래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내려오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
1: 아버지, 아니 우리 남쪽으로 가서 살아요.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0: 네가 뭐 안다고.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 내 집,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
1: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에 보내주세요.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
0: 나도 널 빨리 북쪽으로 보내고 싶어. 어찌든지 우리 이 시대를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안 돼. 내 마을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잡힌다.
1: 저 안 되면 보초병으로 습격해서 옷을 구해야겠어요.
0: 혼자는 안 된다. 나는 아이 먹어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었어?
1: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당님 쪽은 연락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0: 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